0: 자, 미국 아줌마 마이.
1: 마스 1 Yankee Bravo Juliet 94 1YBJ 94.
0: 화이팅.
2: 7-8, I'll be there in 2 minutes.